0: 사명, 사명을 주고 백복용 사여보자 백신 백위조에 사매가 사이고 오성공육공선 칠흑의 판례 구열열삼기를
1: 일시 백위조에 사매가 사이고
0: 불어주되
1: 칠흑의 판례
0: 구원이여
1: 삼기부터 팔굽과 자백을 주고